나라 사발리 무인의 무야이 동거의 시에촌 데킬라게 가투마 데킨이 알랄란다 엔다냐 나군 동거의 메탄기에 아르유 아바사데 아르와디오 수위달